0: 내가 그 이상.
1: 看看波塔波娃还有没有机会呢完成比赛的逆转，现在比分上面看起来差距很多啊，还是因为发球顺序有关。
0: 15 secondes